欢迎收听今天的爵士时间了。我们今天的爵士时间想跟大家一块来听一点拉丁音乐。我们好久没有听拉丁音乐了。拉丁音乐真的非常非常重要啊。拉丁音乐这个，特别是拉丁的爵士乐啊，是在大概相当于美国开始有酷派爵士乐的时期啊，开始慢慢传到了美国来。我们今天来听的第一首曲子啊，这个曲子非常非常重要，这是整个所谓的拉丁爵士乐的起源啊，就是这首曲子进到美国市场之后，才开始了后面啊，更多人因为它的很成功嘛，啊，票房非常好，所以开始有更多人开始从拉丁的节奏当中找灵感来跟爵士乐做结合，有更多更多的创作，我们今天才有这么多这么多好听的音乐啊。那这个第一首的这个开头的曲子，这就是The Girl from Ipanema， 我们先来听，我们再来聊这个歌的故事。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